0: 깜짝 예민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
0: 깜짝 예민 존!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관 건강한 바가이 석갈로워커
0: 깜짝 예민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민 존!
1: 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! Mabakal ba kung Choy Electric Fan, Choy?
3: Ano klaseng electric fan?
2: Ay, Choy! Ang steady lang! Ang hindi na magtiyok-tiyok sa iba!
3: Pwede naman!
4: The year is 1968 and this song is number one.